차타는 건 추추 추추 엠트레인 기발 기발 멜레멜 패트절 번호맨 스탑선 기발서 차타는 건 추추 에버 살타 시범 시범은 시태노 바라 에버스 펭귄 트레나 펜스 펜스 스테이션 왔을 노래 뒷발 벗고 벗고 파사 엔터 라가 비타 어느 가 빼지 녀는 건 열어 맞다는 You call me 하면 나